0: Sunray FM Wecker. Ein guter Start in den Tag.
1: Sunray FM.
2: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